또또 빚돈하는 기회는 가리뿐디. 인간갈고 앞뒤 돼서 부르고 벗어있고 마랑사있지. 앞뒤니 돼서 사뿔로 부르고 있단. 삼악비안대답다 뒷다이는 죽어도 인간가 웅구 아냐 벗어진 농부행이 그렇게 느낀 나 뒷땡사 못들어. 인간 성경 그놈 알아서 만년 됐다는 꼬여나 개린간 드니빼 땡망기 울리도 나 개리사 뚱가 더러 비어놓은 모사 됐어. 입가 밤마 반부야 몸나 개린 밥을로서 끝 이날의 강기 반부가는 건 로또 강기 밥 뛰어나가리 사토 사탄왕 또 그가을 세부탄 전급 사토소

0: 꺽꺽.
1: 오, 놈들 말하는 게 맞다고. 길로라 하는 말이 앞뒤 바둑꺼본 덕꺽.
0: 밀릉.
2: 한바 또만 길로라.
0: 왜 다 간다니 꺽 아픈 생각구. 말과꾸 가우뚜 스파완 구스디꾸. 긴넨 루마꾸 마랑 군룽인드로 길로 주무쭉 땅아잉 구업이 도로꾸. 긴넨 굴레 임만룽소 강아란 집돈닝 여시하르 준노. 옌 게다무 건마테니 방게니 갓토르 구스디꾸.
1: 오, 용, 용.
0: 문오뽀 드산이뿐 띠양 토뽀 디뿐 버차이. 어느 게니기 거미리 뱉댕아디꾸. 몽고 아꾸 외시 파티팟 슬라와스쿠 다디 띠타후리 포노마디오 포토 정한디 강구 가위 마랑 웡싱 라기 난당 브리아틴. 만약에 노라 탁 띈다 아끼 몽고 아꾸 이끼 디압디 아끼 마랑 상노토.
1: 오, 겁.
0: 어퍼 기러기러 몽스미닝은 꿍 아듭 가라완 구스티꾸 겁. 마르코 나리코 아꾸 망갓 아꾸루 투멍아갓 나고소. 어느 박시 단당 인강 루마양 어느리 자문리 시시키 들꿀론. 와귀 람방 싱마라키 와디라키 곡.
1: 랭기 끝다지 본딘다악은 바디오 가드스 본디봉 니꾸 다윙 라투.
0: 원튼 두산이뿐 사네스 니꺼 인강 용고 낭긴 바디티 남피 다텅 라투 구스티 바두 고비 암바. 이어 곡 malaku dikemarengan kenggawa kowe kok taro mangsani pesaban kuadoh pitik durung ngerti ngendi nggone gunung indra kila ingkang mangkono kok ayo kowe dadi cucu ing laguku tuduh no ngendi papan panggonaning gunung indra kula ndawek kula dherekaken ayo lho
2: mari kak

자택을 수단으로요. 나 크로스본디. 수프로포 아이유몽으로 판에 망행을 와켓도 하네. 자, 밥만오포. 오라뇨노 저플로노 생아라 따라티라 구댕 수프로포. 오노 사트리오 바쿠스 바랭하고 생한다 아키모바티쿠. 수프로포 티짱킹 대회에 발인 저짝 밖으로 바론 그프리와티어 약소. 바토 뻔도 발라친 가토스뿐 웨스 저토 에키스라야딩 티오. 룽카 김바이 뭉가 양가이 왕간 디레 김바이.